0: 9:01，接下来时间就到节目下半段啊，下半段马上分享的第一首歌，宝贝宝贝，今天
1: 来吧宝贝们，我们来听一首宝贝。
2: 宝贝。

收听的老歌。张赫宣太认真，这是一首极具故事感的抒情歌曲，歌手厚重的嗓音自带满满的生活阅历，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4월 16세입니다. 오늘은 6.1 국제 아동절입니다. 전시 여러 민족 소년 아동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소년 아동을 위문해 명절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연결 100대 우수 외식업체 선정이 예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 6.1 국제아동절 전문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28일 시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 독잘 반영 문제 정돈사업지도 소조 2026년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당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호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述를 전달학습하고 연결시 사건 통제 및 감량 전문 행동 방안을 논의했으며 제3차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기간 단계적 삶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각각 태도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을 잘 틀어주는 것은 생태문명 건설에 정치적 책임을 시다라는 엄격한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군중의 생태적 권익을 보장하고 도시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 조치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정치적 전반적 차원에서 안일한 생태

0: 생각, 요행 심리, 무사히 넘기려는 태도를 단호히 버리고 모든 문제를 성실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수용하며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조사 및 정돈을 추진하여 모든 일에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정보 조사의 전면 피복과 문제 상황의 완전한 파악을 실현하고 조사된 모든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작은 위험이 큰 문제로 개별 문제가 공통 문제로 번지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여러 측면으로 확대 적용하고 전시에서 동일한 류형의 문제 및 같은 분야의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정하면 하나의 분야가 규범화되고 한 가지 류형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책임 사슬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직무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며
1: 6.1 국제 아동절을 맞아 5월 28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본은 교정에 이르러 소년아동들을 위문하면서 시당위 시정부를 대표해 전시 여러 민족 소년아동들에게 명절 축하를 전하고 광범한 교원과 교육사업자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본은 먼저 시제 14유치원을 방문해 유치원 규모, 원화 현황, 교원 경장 등 상황을 자세히 묻고 아이들의 공예 제작과 게임 활동을 관람했습니다. 왕길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항전전 교육은 인생의 개발의 중요한 단계인 바 유아 성장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즐거움 속에 가르치고 흥미 속에 배우는 것을 견지하며 아이들의 흥취 여우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0: 잠잔 등 수업을 시청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성장해 덕지 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좋은 손인이 되고 커서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 인재가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서양교정 건설을 강화해 독서가 학생들의 성장을 적시고 교육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선현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항상 교육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교수 개혁을 심화하며 학령전 교육의 보편적 혜택 및 의무 교육의 우수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각 학교는 덕을 닦고 인재를 기르는 근본 과제에 주력해 학교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환경을 최적화하며 교정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질 교육을 착실히 추진해 교육 교수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선현아동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을 전력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과 기업 319는 당을 위해 인재를 기르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교훈의 덕성과 인품을 함양하며 교육의 역량을 키워 선현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길잡이이자 수호자가 됨으로써 덕지 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를 양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1: 안전 및 신성류형 등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합니다. 자격이 불충분하거나 식품안전사고 또는 불량 기록이 있는 업체는 바로 탈락 처리됩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 활동 심사조의 1차 심사와 점수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다음 단계 심사에 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투표, 오프라인 투표, 플랫폼 평점, 심사단 종합평가 등 4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100개 선정 업체를 결정합니다. 선정된 100개 외식 업체는 연결 외식의 품질과 특색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빛내게 됩니다. 현재 접수 및 1차 심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정 활동에 참여하려는 외식 업체는 연길시 상무국 위챗 공식 계정에 접속하거나 연변조간 접속 문의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은 위챗 공식 계정, 더우인 등 플랫폼을 통해 미식 관련 화제를 게시하고 틱톡에 연길 미식 필수 코스, 숨은 보석 연길 발견 등 화제를 게시해 업체 선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0: 6.1 국제 아동절을 맞으며 선현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수호하고자 시시장 감독관리국 주요 책임자는 관할 구역 내 중요 장소를 방문해 명절 전 아동 안전 점검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연결 공정관국에서 집업일구는 식품 안전과 놀이시설 안전 점검 검사를 종점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공원 내 외식 상점, 간식 및 음료 판매점의 운영 자격, 종사자 건강 증명서, 식품 보건 및 소독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공원 내 대형 놀이시설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설비의 정기 검사, 사용 등록 및 조작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안전보호장치 및 유지 보수 기록을 점검해 전방위로 어린이 놀이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이번 전문 검사는 또한 학교 주변 소매점, 문구점 등 영업 거점을 중점적으로 검사했습니다. 50전 식품, 인기 간식, 음료 등 어린이 식품의 유통기한, 구매 영수증 및 나별 정보를 엄격히 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새가지가 없는 불량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어린이 문구, 장난감의 품질을 점검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 여부를 확인했으며 상인들에게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고 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독려해 학교 주변 소비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했습니다.
1: 올해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의 날로 주제는 담배 없는 청춘, 무한한 미래입니다. 5월 27일 조질병예방통제중심은 연변조의병원과 함께 세계 금연의 날 주제 과학보급 무료 진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병원의 여러 과실로 구성된 무료 진찰팀이 함께 진료하여 군중에게 원스톱 진료 상담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호흡기, 심뇌혈관 등 여러 측면으로부터 흡연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무료 건강교육, 질병 위험 평가, 만

0: 질환 상담 및 맞춤형 생활 방식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1: 아래 간추린 요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시서 리퇴직 당무 간부 양성반 개최. 일전 우리시에서는 리퇴직 당무 간부 양성반을 개최했습니다. 양성반은 시당 위 당학교 교원을 초청해 당중앙 20기 4차 전환회의 정신,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의 핵심 요지, 그리고 리퇴직 간부 당지부 표준화 및 규범화 건설 등 실무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우리시서 중국 문예자원봉사자의 날 주제 활동을 그늘 시당위 선전부와 시문학예술계 연합회는 중국 문예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각 문예협회와 함께 인민과 함께 계를 문예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진전, 미술작품전, 문예공연 등을 가두와 사회구역에 선보여 우수 문화자원의 기층 전달을 촉진했습니다. 따뜻한 공익활동 봉기원으로 일전 연변대학 문학원은 연변인민출판사 청년생활편집부와 함께 연결시 사회복리원을 방문해 도서와 생활용품 기증, 문예공연 형식으로 공익활동을 전개해 복리원 노인들에게 관심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2026 연변주 조선족 장기 공개대회 결속 그늘 2026 연변주 조선족 장기 공개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심양, 단동 및 연변주 내 56명의 장기 애호가들이 장기를 겨루는데 7라운드의 누적 점수제 경기와 2라운드의 탈락 경기를 거쳐 연결시 조선족 민속장기협회 철남분회의 리철산이 우수한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주 후110 신고 접수원에게 악의적으로 욕설을 그늘 연길의 한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110 신고 전화에 수차례 악의적으로 전화를 걸어 접수 319군에게 욕설을 퍼부어 공안기관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시공안국은 법에 따라 그에게 행정구류 10일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시간 첫 번째 내용으로 전문가가 제시하는 식이섬유 하루 섭취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식이섬유는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유익한 장내 세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내 유해물질의 체류 시간을 단축하고 대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루 식이섬유를 얼마나 섭취하면 가장 건강할까요? 북경대학 종양병원 위장종양센터 조임의사 선비는 성인은 매일 25에서 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일은 하루 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런 양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당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잡곡은 하루에 150에서 250g 섭취하면 되고 잡곡밥은 잡곡이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은 하루에 50에서 100g 섭취하고 채소는 500g 내외로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대로 먹으면 장이 편하고 몸도 가벼워진답니다. 어린이는 나이에 5g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 바 예를 들어 5세 아이의 경우 하루에 1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네, 상추를 생으로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상추는 생으로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된다고 말합니다. 상추가 자라는 과정에서 각종 기생충 난과 세균에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상추를 생으로 먹으면 기생충을 함께 삼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상추, 특히 결구 상추, 즉 양상추 등은 잎이 겹겹이 쌓여 있어 흙이나 벌레알, 회충란, 선충 같은 작은 기생충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깨끗이 씻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실제로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농업 기술은 식품 안전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관개용수는 정수 과정을 거치며 유기질 비료는 사용 전 충분히 발효시키고 무해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추가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현재 대부분 규모화된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상추의 기생충 검출률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상추를 철저히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하게 생식할 수 있습니다. 단 상추를 준비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생고기 등 다른 식재료와 분리해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계속해 35세에서 50세 사이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건강검진은 종류도 다양하고 이름도 제각각이라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검진 항목이 너무 많은데 과연 무엇을 검사해야 할까요? 네, 사실 건강검진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령대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과학적이고 맞춤형인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되며 가족 중에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일찍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저선량 라선형 CT입니다. 국가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폐암 발병률과 사망률은 전체 악성 종양 중 1위를 차지합니다.
장기간 흡연, 간접 흡연 또는 주방 매연에 노출되는 사람은 흉부 X선 촬영 대신 저선량 라선형 CT를 권장하며 이를 통해 더 작은 폐결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 및 플라그 유무를 관찰하면 단순히 혈중 지질 수치에 의존하는 것보다 심뇌 혈관 질환 위험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간입니다. 이 연령대에 지방간이 매우 흔하게 피부 관리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잘못된 인식 첫 번째로 빈번한 각질 제거와 지나친 청결입니다. 북경대학 제일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오연은 과도한 청결은 각질층을 파괴해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게 할수 있는데, 따라서 각질 제거 빈도가 너무 낮아 피부가 스스로

또 회복되는 시간보다 주기가 빨라지면 각질층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잘못된 인식 두 번째, 고농도 제품이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킨케어 제품, 특히 자극적인 제품들이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너무 높은 농도의 제품에 우리 피부는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 필요 없고 미백 노화 방지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하나는 급수관, 다른 하나는 배수관에 해당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과 노화 방지는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하고 늙게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겠네. 네가 느낀 게 맞아. 그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 그런 말 들어서 속상했겠다. 네, 그야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끔은 또 비양되는 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마디 말 상처가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말, 아름답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가끔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도록 힘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도 개이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이러하듯이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네,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5분만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무기력은 감정이 아니라 정지된 몸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다면 5분만 서서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는 말을 섞기 싫을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말을 섞기 싫다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피로는 자극 회피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만 곱씹는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거라. 뇌는 반복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갇혀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면 거울을 보세요. 외부의 적대감은 때론 내면 비하의 투사입니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기가 아니라 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몽한 느낌일 땐 화면을 끄고 침묵을 켜라. 몽한 느낌은 뇌의 정보 과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허하다면 햇빛부터 쬐라. 우울감은 빛 부족에서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면 손을 써라. 창조활동은 감정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내가 미래를 잘 살아가는 것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해야 합니다. 잠깐 서품 썩장 함께 감상합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감은 우리 독벌이 해다이 내게다가 혼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대가라면 숱한 게 고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머!
1: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1: 어머니 해다니까.
2: 예.
1: 들어오시오.
2: 예.
1: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2: 내 모습 비밀화 또 합니까? 아, 이거 정말. 아, 따뜻하구나.
1: 아이, 그런데 봤더니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2: 예, 우리 별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1: 글쎄 예? 60이 다 되는 게 주세 없겠지.
2: 60에 청춘이라는데.
1: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에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1: 이과부는 그 세지 말이기랍니까?
2: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덕 끝에 날 데리고 어땠지 합니까?
1: 어땠습니까? 아,
2: 양로태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1: 그럼 세지 말을 찾아갈 게지 날 어째 찾아왔습니까? 예?
2: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세지래.
3: 오바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왔습니다.
3: 머리 맞으시죠?
1: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패들 왔습니다. 도움이 되서
2: 왔습니다.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1: 야, 이번 주에 아드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드바이 별나게 알고겠습니까?
2: 예? 제 정말 그렇구만.
3: 야!
2: 이리 왔습니다.
1: 야, 자느라고 이제 벗었던 옷도 주워 입느라고. 예.
2: 어쩝니까 이거?
1: 이거 엎드겠습니까?
2: 엎드라고요.
1: 빨리 와 엎드시오.
2: 엎드라고.
1: 아우 엎드시오.
2: 아우 야 여기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1: 어떻게 움직입니까?
2: 저기는 지내 따가봐도 구들이 화가 매갔습니다. 머리가 쓸데가 뻗어요.
1: 야 어떻게 좀 맨날
2: 해보지? 이게 어쩝니까 그럼?
1: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았어.
2: 예 예 그럼 자겠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참아. 아 참아 참아 그만. 고개 숙여. 따르게 동감할 수 없어.
1: 아, 두개 봐라, 또 어쩌다고
2: 그래. 내 지네, 지네 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돌아놓자.
1: 그래, 저기.
2: 예, 빨라, 멈춰. 예, 예.
4: 이게 감이
1: 이게 옷이 쇠약이라도 가라앉는데 10월부터 싹 갈라주면 됐지. 그거 좀 됐지.
3: 이게.
1: 나는

0: 저를 치지 마. 떠들.
1: 아이, 그게 그러면 아이, 그래, 그러지 말란데. 이 떠실하게 말하게 됐네. 이 회사에 하고 내 저도 연애를 한 지 두 달이 되어.
0: 네.
2: 승기요.
1: 아이, 거기,
2: 거기 정말이요?
1: 야.
0: 예, 예, 예, 예.
1: 지는 문제를 토론하려고 하는데 쟤네 문제를 거길 보러 따라오겠어. 쟤네 바빠 이제. 쟤 바빠오자. 쟤 이 회사는 대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어제 막 죽겠어. 백이라서 썩당신 사람이 입을 덮어놓은 게 나.
2: 당연하다.
1: 어느 가서 말은 잘했어. 그래서 저렇게 담이 없다니.
2: 아니. 야 이 모두라 야. 야 벌써 저만에는 연애나고 모순이 다 말고 뭐라 빨고 하는데 늙은 것들은 저러더라 어땠어 이 해가 주세요. 이 집을 입으로 뒤집어 쓰고 썩당신 하는 거.
0: 어디로?
1: 아, 어디로 거려 또?
2: 아, 이 노트를 세상 구경시켜야 되지.
0: 예?
2: 노래방!
0: 노래방?
2: 노래...
0: 야, 저, 이 정도! 네. 오늘 뒤로 내 한 통 내겠습니다.
2: 자! 예, 해봐!
0: 예!
2: 속자의 친구를 먹자! 가서!
3: 네, 오선옥, 리오키 등 배우들이 출연한 소품 썩장이었습니다. 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돈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0: 일일 성한 일일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아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바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은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꿈같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1: 또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둘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연지종합광播朝鲜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소리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나갑니다.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 둘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0: 상진 가도단에는 분기마다 정보를 갱신하고 심사해야 하며 현급 민정 부문은 반년마다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14차 의회는 개회기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복지 보장 기준을 꾸준히 향상시켰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집중 수용 고아에 대한 보장 금액은 2024년 말 대비 4.17% 상승한 매달 1인당 2069원 90전, 사회구조 고아에 대한 보조금액은 5.22% 상승한 매달 1인당 1606원 80전, 부양자가 없는 아동의 월 평균 보장금액은 5.11% 상승한 1593원 40전입니다. 강서성 기란시 신간현 민정국 사회사무과 책임자 양위문은 고아 학자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조건이 부합되는 아동은 1인당 만 원의 학자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여러 아동에게 생활 양육비와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가 200만 원에 달합니다. 류동아동과 나홀로 어린이의 권익보호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민정부 등 27개 부문은 5월 30일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하고 류동아동의 기본생활, 교육보장, 의료봉사, 도시정착 등 수요에 맞춰 린근에서 돌봄 조치를 시행하고 류동아동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갖춘 빈곤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지에서 관련 구제보장제도에 편입시켜 이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맹지강은 분류별 복지보장을 강화하고 류동 아동과 나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철저한 정보 등록, 세심한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렬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아이가 머무는 곳에 관심과 서비스가 함께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1: 중앙기업 과학기술정과 산업화련합체가 복경에서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산업화련합체는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하고 실물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번에 설립한 중앙기업 과학기술성과 산업화련합체는 중앙기업 100개 이상이 공동건설에 참여하고 과학연구소, 대학교, 산업사슬의 상하류 핵심기업, 혁신형, 민영기업 등 다원화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 전환체계는 여전히 공급과 수요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고 성과의 실용화 효율이 낮은 등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 지도소조 부주임 염국춘은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를 설립하면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마지막 1km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연합체는 10대 공정지원, 100개 중앙기업 협력, 1000개 프로젝트 전환, 조단위 거래 규모와 유동성 발전 목표의 조준에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중앙기업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는 단계별로 추진하며 2030년 말까지 개방과 협동,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인류 성과 산업화 연합체를 건설하고 플랫폼 기능이 국제 선두를 달리고 거래 규모와 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0: 비자동차는 일상 출행의 마지막 1km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에 풀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북경시는 새라운드 비자동차 주차 질서 정비 특별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올 들어 북경시는 루족 13만 개 이상의 도로 공간 내 비자동차 주차면을 신설했습니다. 오전 9시 북경 지하철 4역 동쪽에 위치한 사하 2 지역은 이미 각종 비자동차로 꽉 들어찼습니다. 4역의 아침 출근 시간대 일일 평균 승객량은 연인수로 9만 5천 명에 달하며 매일 비자동차 주차 수요는 근 만 대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주차구역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차를 1km밖에 세워둬야 했습니다. 현재 새로 사용에 투입된 사하 2역 립체 주차장이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대형 복합 비자동차 립체 주차장은 만보화 상태에서 비자동차 6,0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부흥병원은 서성구 부흥문 위에 대가에 위치했습니다. 공간이 좁아 과거에는 전동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었고 진료 환자와 병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 도로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간 자원을 발굴해 병원 내 전동 자전거 주차 구역을 신설했습니다.

0: 그랬으며 외래문진 응급진료동과는 불과 한 걸음 거리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부흥병원 잠강 부원장은 비자동차 구역별 분산주차를 실시하고 신규 전동차 충전시설을 건설하는 등 조치를 통해 현재 기본적으로 수급균형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하철역부터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주차 지점 승격 해서는 북경시가 비자동차 관리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도시출행 서비스를 향상시켜온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북경시 교통위원회 정적교통관리처 1급 주임과원 은수족 씨는 지하철역, 상업시설, 병원 등 공공건축물에 비자동차 주차시설을 적극 마련했다며 시교통위원회는 올해 도로공간 내 비자동차 주차면 13만 2,700개를 증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궤도교통역사, 학교병원관광지, 상업시설 등 160개 중점지점에 초점을 맞춰 역마다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는 등 정비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주차 서비스를 최적화한 한편 장기 점유, 좀비 차량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북경시 여러 부문은 합동행동으로 여러 거리를 찾아 방치된 비자동차를 집중조사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장기 무인 관리 차량을 일일이 등록하고 공고문을 부착했으며 공고 후 7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차량은 일괄 수거해 집중 처리했습니다. 교통부문은 또 시 전역의 비자동차 주차 가능 공간 자원을 전면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차 혼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1: 중공장이 최근 관지구 동지를 호북성 당위원회 위원 상무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고 왕총림 동지는 당위원회 서기 상무위원 위원 직무를 더 이상 맡지 않고 별도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전국과학기술자의 날 조제 행사 및 제4회 전국혁신표창대회가 2026년 5월 30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자 291명과 과학기술연구진 9곳이 수상했습니다. 현장에서 로우과학자 학술성장자료, 조직공정, 신규자료 입고 기념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1: 2026년 전국문화과학기술복은 3하향 집중시범 행사가 5월 30일 감숙성 회령현에서 열렸습니다. 문화, 과학기술, 보건, 교육, 농업, 사법 등 분야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농업기술 지도, 과학공했습니다.
0: 5월 31일 새벽 2시 7분 우리나라가 서창위성 발사센터에서 장정 2호종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기술 시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 궤도에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위성은 휴대전화 위성 직결 광대역, 천지 네트워크 융합 등 기술 시험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번 발사는 장정 운반 로켓의 646번째 비행이기도 합니다.
1: 수리부가 최근 방안을 발표하고 제2차 어머니강 생태보건 사업을 포착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어머니강 보건 행동에 편입한 제1진 하천과 호수의 보건 성과를 다지고 제2진 하천과 호수는 정상 강우 조건 하에 계절성 하천의 전 구간 관통, 호수 생태 수위 유지를 실현하며 하천은 전년 전 구간 유수 상태를 유지합니다.
0: 초청을 받고 23회 샹그릴라 대화회의에 참석한 중국 조문가가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세계 평화를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30일 오전 진행한 제1차 전원회에서 미국 해그세수 국방장관은 중국인민 해방군 조문가 학자 대표단 성원이며 중국인민 해방군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조울빈의 질문에 답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전개하는 것은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그세수 국방장관은 쌍방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능력과 실력을 인식하며 당면 세계에서 양국 간 어떤 효과적 협력을 실시해야 할지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호 신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에서 깊은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조문가 학자 대표단 단장이며 국방대학 교수인 맹상성은 연설에서 최근 중미 정상의 북경회담과 그 합의사항을 특별히 언급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샹그릴라 대화회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받은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고 표했습니다.

0: 종미관계 안정 여부는 양국 이민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와도 직결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바로 종미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 대해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맹상성은 각국은 2차 세계대전 성과와 국제 전후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동에 대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전장애와 글로벌 관리장애는 세계 변국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 많은 일본 민중들이 이날째 일본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카이치 사내 정부의 군비 확충과 헌법 개정 등 일련의 위험한 움직임을 반대했습니다. 일본 내각이 발과 현재 침략 역사를 은폐하려 했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민중은 자위대가 시즈오카에 이미 무기와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주민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비 확충보다는 민중들의 식사 문제와 의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0: 이란 무장부대 하탐안비아 조항본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운행에 대해 이란이 전면 관리를 실시하고 모든 상선과 요조선, 기타 민용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에 따라 항행해야 하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군 조항사령부가 5월 3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 항공기 한 대가 5월 29일 오만만에서 감비아 국기를 걸고 이란 항구로 향한 화물선 한 척이 미사를 발사해 화물선 동력을 파괴했습니다. 미군이 지금까지 상선 5척의 항행 능력을 파괴하고 선박 116척에 대해 항로를 바꿀 것을 강요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선박 20척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협조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5월 30일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내 휘발유 평균 소매 가격이 이란 전쟁 이전 수준보다 46% 증가한 갤런당 $4.35를 기록했습니다.
1: 자포리사 원자력 발전소 주관 부문이 5월 30일 전한 데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 한 대가 이날 원자력 발전소 6호기의 한 터빈실을 공격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와 엄중한 파괴는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권한은 습격을 당한 위치는 원자로 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는 2024년 4월 1일에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범위 내에서 처음 발생한 무인기 공격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양해 각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과 이란 협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별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쟁 상황 실휘에 참가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 매체는 이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협정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원의 정보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전쟁 상황실에서 보좌진들과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란과의 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초안을 위한 최종 단계 협상을 두고 분주하게 이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최신 입장을 종합해보면 여러 핵심 현안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의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이란은 반격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또한 4월 13일부터 이란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시키려고 했습니다. 5월 29일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로 양방향으로 전면 개방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 해군의 봉쇄 조치를 곧 해제합니다.

0: 할 것이라고도 붙였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5월 29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이란이 해협을 무상으로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협정 본문에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한 후 이란은 사전에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해협을 개방할 것이며 이 과정에 선박 감시와 검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이란은 농도가 60%인 농축 우라늄을 400kg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인계하라고 수차례 이란에 요구했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5월 29일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반드시 영구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하며 지하에 깊숙이 보관한 고농축 우라늄을 두고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는 협력을 진행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의 관련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협정 본문의 핵물질 제거와 폐기 관련 내용이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는 5월 29일 현재 미국과 이란 협상은 전쟁 종료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관련 사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동결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국과 이란 간 모든 자금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매체는 관련 발언은 이란이 요구해 온 미국의 자금 동결 해제 조치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의 발언이 협정의 핵심 조항을 빼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동결한 이란 자산 중 120억 달러를 즉시 해제하며 관련 자금이 해제되기까지 이란은 어떤 후속 협상 단계에도 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동결한 자금 240억 달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중 절반 금액은 양해각서 발표 직후 즉시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을 포함한 전면 휴전 문제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가 강과한 또 다른 핵심 협상 조건은 레바논 지역의 전면 휴전이라고 꼽았습니다. 관련 조건은 이란이 후속 협상에 참여하는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지난 4월 8일 临시 휴전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경내에서 군사작전을 지속하면서 레바논 진주당 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작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이 공격 강도를 높이고 지상 부대를 투입해 레바논 남부 니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쟁을 지속적으로 격화시켜 미국과 이란 간 협정 타결을 방해하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할 경우 현재 휴전 상태를 60일간 연장하고 관련 기간 내 이란 핵 문제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두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각축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잠정 협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최근 양국 간 산발적 소규모 군사 충돌이 잇따르면서 양국 간 평화 협상 전망에 더 많은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해각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0: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0: 우리 함께
1: 함께
0: 책이
1: 책이
0: 선사는
1: 선사는
0: 봄빛을
1: 봄빛을
0: 느껴봅시다.
1: 느껴봅시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선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 접전과 휴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공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하수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이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숙근평이 2021년 3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사이에 한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일 때 대한 논술에서야 합니다. 리치를 깨쳐야 자신감을 증진하고 덕을 숭상하며 실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빛나는 성과와 간고한 도전, 역사적 경험, 훌륭한 전통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중국을 경도할 수 있는지, 마크스주의가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중국 특세 사회주의가 무엇 때문에 좋은지 등 리치를 깊이 터득하고 그 속에 내포된 역사적 논리와 리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경도를 견제하는

역사적 필연성을 깊이 터득하고 당의 정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마크스주의 그리고 마크스주의 중국화 혁신지론의 진리성을 깊이 터득하고 자각적으로 당의 혁신지론을 관철하고 실시하는 확고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의 정확성을 깊이 터득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재반 분야의 기층 당 조직을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해야 합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체제와 기제의 종합적 효과성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량호한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광선은 홍색 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당사 학습 교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당사를 배워 자신감을 증진해야 합니다. 당사를 배워 자신감을 증진한다는 것은 신앙과 신념, 신심을 확고히 한다는 것으로서 확고한 신앙과 신념, 신심은 우리가 모든 강적을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재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는 강대한 정신적 힘입니다. 우리는 마크스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당의 백년 분투 속에서 신앙의 힘을 깨닫고 시종 굳센이지로 각종 중대한 곤란과 심각한 도전을 용감하게 전승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필승의 신심을 강화하며 우리 당이 비련코 인민을 단합인솔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신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기여를 힘써 이루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 접전과 휴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중동 정세에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군이 이란 남부 목표물을 공습하자 이란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진주당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성 5월 28일 새벽 폭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미국 관원은 이란이 미국 상군과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드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곧 휴전 합의를 다 협상 카드를 늘리며 전략적 결단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0: 탄소배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수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수석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적 시간입니다.
3: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5월 28일 공고 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후 언론에 공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가 매우 복잡하며 안보 정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예방통제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번 전염병 사태가 지역성 전염병 사태라고 밝히고 공고 정부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28일 저녁 공고 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테드로스는 킨샤사 공항에서 세계보건기구는 관련 기구와 협력해 백신과 요법의 임상시험을 다그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 사태의 중심인 동부 이투리주의 수부 분야에서 전염병 사태를 조회하고 현지의 전염병 사태 대응 조치를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시아는 5월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는 지역성 전염병 사태며 적어도 공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고민주공화국의 확진자 수는 129명, 우간다 확진자 수는 8명입니다. 이 두 국가 외에도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아프리카 국가 11개를 고위험부담 국가로 정하고 모니터링, 검사,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고민주공화국 위생부가 27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5월 26일까지 영내에서 발견한 에볼라 의심병계가 1,077건, 사망 의심병계가 238건입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병대 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전염병 사태가 통제력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주동적으로 감축을 강화하고 밀접 접촉자를 식별하고 검측 사업을 전개하며 관련 인원을 격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사태가 여전히 활발한 단계에 놓였으며 병대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고민주공화국 위생부장 간바는 5월 28일 저녁 도니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에볼라 환자 한 명이 완쾌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실험실 직원인 환자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났으며 치료 후 두 차례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바 부장은 이번 전염병 사태와 관련된 밴디부초형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과 특이성 치료법이 아직 비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림상 간호를 교부마하면 여전히 일부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관련 연구진과 파트너와 함께 부동한 치료 방안을 토론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올해 말까지 밴디 부초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약물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는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정도 부동하게 관광 규제를 내오고 상업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정치적 성명이나 관광 규제로 전염병 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관건은 대응 업무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경에서 공중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세계보건기구는 관광금지령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며 이런 조치는 효과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전염병 발생지에서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발생지에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월 27일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전염병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돌발 공중보건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본다인드 에볼라 전염병 사태의 위험 부담을 매우 높다고 교정하고 지역 차원에서 위험 부담은 높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위험 부담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화룡시에서 1.4분기 경제 사회 발전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는 것으로 올해 고품질 발전의 량관 국면을 열었습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 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속도를 다 거친한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화룡시 민흥 황금광업유한책임회사 금성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동음과 용접처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화룡시 공업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 거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룡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정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는 요소가 대상을 따르고 대상을 중심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으로 사전에 봉사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직면한 용지, 자금 관련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등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어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현장 또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 천지 펠릭 유한 회사

0: 일림 명품 작업 유한회사, 연변 복성 식품 유한회사 등 기업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고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작업 일꾼들이 재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제품이 생산 라인을 타고 차곡차곡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활용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 봉사 기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활용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해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 시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기를 두었습니다. 대상은 주로 애정쇼 공방, 홀리 공방, 애정기념품 교육소, 집산중심, 사랑박물관, 상업부대시설, 보조시설, 발해구 이상가 등을 건설하는 동시에 실외 지면을 포장하고 녹화를 실시하고 전기 난방 및 태양에너지 가로등 등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중점적으로 고풍 웨딩 사진 촬영, 전원 풍경 관광, 고풍 장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해 도문시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상 투자 기업인 도문시 항해 일생 관광 발전 유한회사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G331 일생 일세 월척만 대상의 주체 공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이어서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7월 말에 모든 시공을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행의 시작은 공항이나 기차역 터미널 이런 곳에서 출발하죠. 그렇다면 여행의 끝은 어딜까요? 바로 집입니다. 낯선 풍경을 벗어나 눈에 익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손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는 순간, 이때가 진정한 여행의 끝이죠. 네, 이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려고 그렇게 멀리 다녀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FM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퍼펙트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FM데이트 네,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네,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일상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페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름이 오긴 왔나 봅니다. 어젯밤 집에서 모기를 발견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무더운 또 날씨도 조금 걱정이 되겠지만. 거기에 또 여름 하면 빠질 수 없는 또 상징적인 네,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가 또 생각나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요. 아유, 그래요. 이제 방충망 잘 또, 네, 뚫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출근하자마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땀 벌벌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앉아 쉬네요. 배가 슬슬 고파집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이제 식사도 못하시고 여태 일을 하신 거겠네요. 네, 그래요. 참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요. 보통 이제 월요일이면 일이 좀 많은,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주말에 쉬고 오면, 네, 평일보다도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또 주말, 월요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참여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대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빨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역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저의 일상 한번 공유합니다.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반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여름이라서 당연한 건데도 너무 힘드네요. 30분이 2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이제 또 적응하기 나름일 겁니다. 이러다 또, 풀또 시즌이 되면 가을철부터 또 퇴근 시간이 짧아지면, 왜 이렇게 또 짧아 보일까 하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대신 또 너무 조급하게, 네, 일을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스스로한테 또 편안한 그런 하루 일상을, 네,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 PD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행복과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마디 말 상처가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말, 아름답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가끔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도록 힘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도 개이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이러하듯이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네,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5분만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무기력은 감정이 아니라 정지된 몸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다면 5분만 서서 움직여보세요. 두 번째는 말을 섞기 싫을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말을 섞기 싫다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피로는 자극 회피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만 곱씹는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거라. 뇌는 반복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갇혀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면 거울을 보세요. 외부의 적대감은 때론 내면 비하의 투사입니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기가 아니라 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몽한 느낌일 땐 화면을 끄고 침묵을 켜라. 몽한 느낌은 뇌의 정보 과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허하다면 햇빛부터 쬐라. 우울감은 빛 부족에서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면 손을 써라. 창조활동은 감정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내가 미래를 잘 살아가는 것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깐 서품 쩍장 함께 감상합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가 뭐예? 우리 독벌이 회사에 매개다가 혼세 마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대가라면 숱한 게

0: 가지고 오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1: 어머
2: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1: 예.
2: 회장님.
1: 예.
2: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1: 내 모습 비밀 하도 합니까?
2: 아
1: 이거 정말. 아 따따하구나.
2: 아이 그런데 반드시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1: 예 우리 결판 내자는 게인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2: 글쎄 예. 60이 다 되는 게 두세 없댄지.
1: 60에 청춘이라는데.
2: 그래도 글쎄.
1: 아 오동문에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2: 이과부는 그 세지발이 기랍니까?
1: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덕구태 나 데리고 어땠는지 합니까?
2: 어땠습니까?
1: 양로텔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2: 그럼 세지발이 찾아갈 게지 나 찾아왔습니까? 예?
1: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세지래서.
3: 오가부 선생님 계십니까?
1: 왔습니다.
3: 머리 맞으시죠?
2: 어떻게 합니까? 우리
1: 패들
2: 왔습니다.
1: 도움이 돼서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 했습니까?
2: 야, 이 밤새 아드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드바이는 별나게 알고 오겠습니까?
1: 예, 시청만 그렇구만.
3: 야,
1: 이러고 있습니다.
2: 내 자네라고 이제 벗었던 옷을 두서 입느라고.
1: 이거 어쩝니까 이거?
2: 이거 없대겠습니까?
1: 없대라고 여기. 없대라고.
2: 예, 없대십니다.
1: 아구야 여기 없다가라 없다가라 아웃다가라. 야, 저기는 지냈다가도 구들이 화감해 갔습니다. 머리가 그때가 뻗어지.
2: 야, 어떻게든 도매락해봤지.
1: 예? 예, 어찌입니까, 그럼?
2: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았어.
1: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어. 아이고, 잠깐만. 속에 두 개 빠른 것은 나올 수 없어.
2: 아, 두 개 빠른 또 어쩌다고 그랬네.
1: 지냈을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넣어.
2: 그래, 저기.
1: 예, 예, 빨리 나가 봅시다. 예, 예.
4: 그래서 그 대신에 쫓겨간 저를 모진 소리 치자. 사람이 됐거든 나는 매척지 놀랐는지 모르.
5: 이사나야, 어디 쫓겨가고 저런 소리 치냐?
4: 불사나야. 이 불사한테 거영한 게 치줄까?
5: 나 제목에는 내 친구까지 집안 갔어. 넌 아이가.
4: 아이가 내가 보기여.
5: 지금 그저 혼자 사는 게 그저 똑 대리야. 먹기 싶은 게 있으면 그저 보글보글 열어 그저 혼자 그려 먹지. 무슨 눈치 배우는 게 있는가? 늙음하게 무슨 내 영관이 양말 떠시텅적하였어. 아이 그랬어?
4: 예, 뭔 소리다야. 어째 늙음한 사람이 잠수 비기래란 말이지. 이래도 들어가야 늙음하게 믿고 말 떡기도 하고. 하다못해 이래 잔돌 긁어주는 재미도 이런 거 봐야 되지. 아이 그랬어?
5: 그렇지.
4: 아이, 야, 너는 그래. 잔돌이 가라가가 시집가였어 그래. 아이, 아이고.
6: 아이고.
4: 방마다 가고 이름 맞으면 어떤 맨 잔돌이 그때 그거 세고 뭐래. 생강 여선을 가서 살살 긁어주는 게 거기 간세 한 가지가 이게 간이
5: 아이고 옷이 쾌하게 하고 또 갈아보세 10월 거서 싹 갈라주면 됐대 그거 좀 됐지 아이 거기서 무슨 간지 무슨 간지 그게 야 다 시리까지 싶어

0: 안 됐어요?
1: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 그, 그녀 뒤늦게 해야지.
1: 그래. 뒤늦게 하면 아줌마 늦게 나겠습니까?
0: 야옵습니다.
1: 아이고 야옵지뭐 남의 감정 이렇게 무지합니까? 이름에서 아줌마의 돈 내게 했습니까? 아 그리고 내 집으로 통한 택시비까지 아줌마에 내고 달아났습니다.
0: 아줌마의 돈 덕지가 앞잡고 그 진지하게
1: 빌려말씀.
0: 아이고 야 둘이나 쓴가 아무 사람이나 결산하면 되지 별거 다 잘 해라. 아이고 야 지금 많이 걸었어. 아니 남자들이 여자들 싸매기는 건 괜찮지만 야 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남자 싸매기는 건 어우 세상 못 봐한다지. 아이고 어째서 내 혼자 사는 바보지네 와서 얘 이번 뒤집어 쓰고 숙장질을 하는가? 이것만 말합니다. 아, 어제 이래요. 늙은 것들이 저러더라 어째서 이 해가 주세요. 이 집을 입으로 뒤집어 쓰고 숙장질을 하는가? 가자! 가!
1: 어디로?
0: 아, 어디로 버렸어? 아, 이 노트를 세상 구경시켜야지.
1: 예?
0: 노래방!
1: 노래방? 자, 저, 이 정도! 오늘쯤은 내 할 텀 내겠습니다.
0: 예, 해봐!
1: 예!
0: 숙장의 친구를 먹자!
2: 네, 오선옥, 리오키 등 배우들이 출연한 소품 썩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 에너지가 넘치는 말과 행동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래에는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드는 되고의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우에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일일 청한 일일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라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바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은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꿈 같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음악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이 아닐까요? 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곡이 되겠습니다. 강화 가수의 희노애락 징검다리 함께 듣겠습니다.

같은 해인데 떠오를 때마다 그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서서히 산마루를 향해 발돋움하는 아침 해돋이도 어제 아침과는 다를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되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그대로인 듯 싶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과 몸짓과 말씨 등 순간순간 그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거짓말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안으로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늘 새롭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름이 없는 똑같은 나라면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려노카수의 노래입니다. 매화향기.

학창시절 비 오는 날이면 학교 교문 앞에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쏟아지는 비를 사랑으로 맞으며 나를 기다리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날을 위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옥수수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한 걸음의 병원에 달려가지만 당신 아프실 때는 늘 괜찮으시다는 어머니. 화장실 갈 때에도 잠이 든 가족 깰까봐 내내 조심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늘 자식 걱정에 어머니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셜 실버스타인 작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사과나무이고 자식은 소년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소년을 위해 사과도 주고 쉴 수 있게 나무 그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인 기둥까지 내어주고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행복해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노인이 되어 찾아온 소년에게 자신의 밑둥을 내어주며 앉으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비록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 얼굴에는 거미줄처럼 깊은 주름이 지고 손은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 주름이 졌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기꺼이 한몸 희생을 하신 어머니의 손이 아닐까요? 내어주고도 또 내어주고도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거룩한 손. 어머니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해봅니다.

데니스 워터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골프 선수였는데 어느 날 골프 카드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다른 골퍼들 옆에 서서 그들이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앉아서도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었고 골프 카트의 의자를 빙빙 돌릴 수 있도록 고안해서 카트 의자에 앉은 채 공을 쳤습니다. 결국 그는 앉은 자세에서 250야드나 공을 날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골프 지도 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인간의 정신은 마비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김매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코신.

0: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는 로신 선생님의 유일한 회역 산문집인데 도합 10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개, 고양이, 쥐, 아장과 산해경, 24효도, 오창회, 무상, 백초원에서 산미소까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네, 오늘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산문집에 수록된 아버지의 병환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산의 문 앞을 지날 때 늘 국수라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편액을 보게 된다. 지금은 좀 양보해서 의사들도 스스로 서인은 외과에 능하고 중인은 내과에 능하다라고 한다. 하지만 S성에는 그때 서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직 천하에 서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는지라 어찌됐든 헌원기백들의 직계 제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황제 때에는 무당이나 의사를 분별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의 문화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혀는 심장의 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 곧 중국 사람들의 명의라면 명의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명약을 혀에 대려 하지 않고 또 무슨 동티인지 생각해낼 수 없다면 폐고피환을 백날 먹은들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수정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아버지는 끝내 침대에 누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진려나 선생을 청해왔는데 이번에는 특별광진이어서 은전 10원을 주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처방전을 썼지만 폐고피환은 쓰지 않고 첨가 재료도 루다리지 않아 반나절 만에 약을 다 다려 입가에 떠넣었으나 입기로 도로 토해냈다. 그 후부터 나는 더는 진려나 선생과 거래하지 않았고 가끔 거리에서 그가 새 가마꾼이 맨 가마에 앉아 나는 듯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금도 건강하며 병을 보는 한편 무슨 중의 학벌을 꾸리면서 외과만 하는 서의들을 상대로 크게 싸운다고 들었다. 중국과 서양의 사상은 확실히 다른 데가 있다. 듣자니 중국의 효자들은 죄가 많아 그것이 부모에게 미치게 되면 인삼 몇 근을 사서 다려 부모에게 대접하면 며칠이라도 다만 반나절이라도 더 살 것을 희망을 한다. 의학을 가르치는 나의 한 선생은 나에게 의사의 직무란 치료할 만하면 고쳐주고 치료할 수 없을 때에는 고통이 없이 죽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선생은 서이였다. 아버지는 오랫도록 숨이 차했다. 나도 듣기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도와드릴 순 없었다. 나는 때로 빨리 숨을 거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인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상은 사실 정당한 것이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도 분명했다. 지금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침에 한울 안에 사는 연부인이 들어왔다. 레저를 정통한 그녀는 우리를 보고 기다리지만 말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종이로 만든 은괴와 고안경을 태워 종이로 싸서 아버지의 손에 쥐어드렸다. 아이고, 아버지가 곧 숨이 넘어가겠소. 어서. 연부인이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불렀다. 더 크게, 아버지. 평온해졌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또 불렀다. 이렇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불렀다. 나는 지금도 그때 부르던 소리를 듣는 것 같다. 매번 그럴 때마다 나는 이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저지른 제일 큰 잘못이라고 느낀다. 1926년 10월 7일.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에는 제가 로신 선생님의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에 수록이 된 아버지의 병환 마지막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풍기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0: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0: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
2: 운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함께하며 포용적인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공동으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면서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인민의 행복한 삶은 최대의 인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한 그날부터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분투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중화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약 70년간, 특히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발전 성과를 하나로 귀결한다면 다름 아닌 억만 중국 인민의 생활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인권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관하게 인권의 일반적 원칙과 현시대의 실정을 결부시켜 국정에 부합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으며 인민 중심의 인권 리념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생존의 권리와 발전의 권리를 선차적인 기본 인권으로 간주하고 전체 인민의 경제 권리, 정치 권리, 사회 권리, 문화 권리, 환경 권리를 조화롭게 증진시키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면서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연구 일꾼들은 올바른 길을 향해 시대와 더불어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혁신하며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풍부히하고 세계 인권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보다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한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느긋하게 쉬며 마음의 여유를 느낍니다. 어릴 적 거실에서 아버지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쉬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요. 바른 자세로 앉기보다 등을 살짝 뒤로 기대고 몸의 힘을 모두 풀어놓은 채 차분히 쉬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젖보듬하게 앉아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순간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잘 몰랐으나 어른이 되고 난 지금 비로소 아버지의 젖보듬한 자세 뒤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와 풍파를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젖보듬하다입니다. 젖보듬하다는 조금 뒤쪽으로 기운 듯하다라는 뜻으로 바른 자세를 갖추지 않고 몸의 힘을 모두 풀어 느긋하게 쉬는 상황에 알맞게 쓰이며 휴식 시간에 의자나 소파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젖보듬하다에는 또 탐탁해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어 질문을 받아도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적합하게 사용하며 일상 대화에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에도 좋은 표현입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동생의 귀가 시간이 갈수록 늦어지자 아버지는 식탁으로 동생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은 동아리 활동과 도서관 자료 검색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변명했지만 아버지는 밤 9시 전까지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입을 다문 채 젖보듬하게 앉아 어떤 말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잠시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카페나 집에서 젖보듬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젖보듬하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편안한 상태를 솔직하게 나타내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공식적인 자리나 따뜻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젖보듬한 자세를 보인다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시간 첫 번째 내용으로 전문가가 제시하는 식이섬유 하루 섭취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식이섬유는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장의 윤동을 촉진하고 유익한 장내 세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내 유해물질의 체류 시간을 단축하고 대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루 식이섬유를 얼마나 섭취하면 가장 건강할까요? 북경대학 종양병원 위장종양센터 조임의사 선비는 성인은 매일 25에서 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일은 하루 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런 양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당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잡곡은 하루에 150에서 250g 섭취하면 되고 잡곡밥은 잡곡이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은 하루에 50에서 100g 섭취하고 채소는 500g 내외로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대로 먹으면 장이 변하고 몸도 가벼워진답니다. 어린이는 나이에 5g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 바, 예를 들어 5세 아이의 경우 하루에 1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네, 상추를 생으로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상추는 생으로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된다고 말합니다. 상추가 자라는 과정에서 각종 기생충 난과 세균에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상추를 생으로 먹으면 기생충을 함께 삼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상추, 특히 결구상추, 즉 양상추 등은 잎이 겹겹이 쌓여 있어 흙이나 벌레알, 회충란, 선충 같은 작은 기생충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깨끗이 씻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실제로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농업 기술은 식품 안전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관개용수는 정수 과정을 거치며 유기질 비료는 사용 전 충분히 발효시키고 무해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추가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현재 대부분 규모화된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상추의 기생충 검출률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상추를 철저히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하게 생식할 수 있습니다. 단 상추를 준비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생고기 등 다른 식재료와 분리해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계속해 35세에서 50세 사이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건강검진은 종류도 다양하고 이름도 제각각이라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검진 항목이 너무 많은데 과연 무엇을 검사해야 할까요? 네, 사실 건강검진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령대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과학적이고 맞춤형인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최소 해마다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되며 가족 중에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일찍

즉 검찰의 반응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저선량 라선형 CT입니다. 국가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폐암 발병률과 사망률은 전체 악성 종양 중 1위를 차지합니다. 장기간 흡연, 간접 흡연 또는 주방 매연에 노출되는 사람은 흉부 X선 촬영 대신 저선량 라선형 CT를 권장하며 이를 통해 더 작은 폐결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 내주막 두께 및 플라그 유무를 관찰하면 단순히 혈중 지질 수치에 의존하는 것보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간입니다. 인 연령대에 지방간이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조기 검진,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만약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심전도 검사와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잘못된 인식 첫 번째로 빈번한 각질 제거와 지나친 청결입니다. 북경대학 제일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오연은 과도한 청결은 각질층을 파괴해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게 할수 있는데, 따라서 각질 제거 빈도가 너무 낮아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보다 주기가 빨라지면 각질층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잘못된 인식 두 번째, 고농도 제품이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킨케어 제품, 특히 자극적인 제품들이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너무 높은 농도의 제품에 우리 피부는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 필요 없고 미백 노화 방지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하나는 급수관, 다른 하나는 배수관에 해당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과 노화 방지는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하고 늙게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엔 4월 16세입니다. 오늘은 6.1 국제 아동절입니다. 전시 여러 민족 소년 아동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소년 아동을 위문해 명절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연결 100대 우수 외식업체 선정이 예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 6.1 국제아동절 전문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시작했습니다. 조항생태환경보호독찰반영문제 정돈을 잘 틀어주는 것은 생태문명 건설에 정치적 책임을 시다라는 엄격한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군중의 생태적 권익을 보장하고 도시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 조치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정치적 전반적 차원에서 안일한 생각, 요행심리, 무사히 넘기려는 태도를 단호히 버리고 모든 문제를 성실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수용하며 엄격하고

0: 실질적으로 조사 및 정돈을 추진하여 모든 일에 응답이 있고 모든 과제에 실행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는 즉시 시정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신속히 시정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군중이 강하게 반응하는 연기 오염, 소음 피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문제에 집중하여 진정성과 단호함을 가지고 조사 및 정돈을 전개하고 정돈이 완료되지 않으면 종결 처리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으며 문제의 발생 및 확산을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사건 통제 및 감량 전문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전 지역 조사 근원 관리를 견지하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정보 조사의 전면 피복과 문제 상황의 완전한 파악을 실현하고 조사된 모든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작은 위험이 큰 문제로 개별 문제가 공통 문제로 번지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여러 측면으로 확대 적용하고 전시에서 동일한 류형의 문제 및 같은 분야의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정하면 하나의 분야가 규범화되고 한 가지 류형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책임 사슬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직무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며 업무 요구 사항을 더욱 세밀하게 시달하여 모든 정돈 임무가 책임지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 과정에 걸친 조정, 전 사슬 지도, 전 방위적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반 국면을 돌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긴밀히 협력하며 협력하여 반력하고 감독과 책임 추궁을 강화하여 강력한 감독으로 정돈의 효과를 거두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 일꾼, 시 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 각진, 가도 주요 책임 동지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5월 28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교정에 이르러 소년아동들을 위문하면서 시당위 시정부를 대표해 전시 여러 민족 소년아동들에게 명절 축하를 전하고 광범한 교원과 교육사업자들에게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보는 먼저 시제 14유치원을 방문해 유치원 규모, 원화 현황, 교원 역량 등 상황을 자세히 묻고 아이들의 공예 제작과 게임 활동을 관람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항쟁전 교육은 인생의 개발의 중요한 단계인 바 유아 성장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즐거움 속에 가르치고 흥미 속에 배우는 것을 견지하며 아이들의 흥취 여우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자극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따뜻하며 즐거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단소학교와 연신소학교에서 왕길보는 교정 환경과 교육 시설을 살펴보고 학교 운영 특색, 교수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원 배치 등 상황을 자세히 파악했으며 음악, 미술, 주산, 암산 등 수업을 시청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성장해 덕지 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좋은 소년이 되고 커서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 인재가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서양 교정 건설을 강화해 독서가 학생들의 성장을 적시고 교육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항상 교육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교수 개혁을 심화하며 항쟁전 교육의 보편적 혜택 및 의무 교육의 우수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각 학교는 덕을 닦고 인재를 기르는 근본 과제에 주력해 학교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환경을 최적화하며 교정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질 교육을 착실히 추진해 교육 교수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소년아동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을 전력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과 교육 3.1군은 당을 위해 인재를 기르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교원의 덕성과 인품을 함양하며 교육의 역량을 키워 소년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길잡이이자 수호자가 됨으로써 덕지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를 양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이 위문활동에 참여했습니다.
0: 기자가 시 상무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시 상무국에서 주최한 미식의 도시 연길 중국을 감동시켜 연길 100대 우수 외식업체 선정 활동이 5월 24일부터 예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외식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가 신청을 했고 많은 네티즌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추천하며 전민 참여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식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고 미식의 도시라는 도시 명함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선정 활동은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을 견지하며 다층위, 다차원 심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자격 심사조가 참가 신청 업체의 자격

0: 100개 외식업체는 연결 외식의 품질과 특색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빛내게 됩니다. 현재 접수 및 1차 심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정 활동에 참여하려는 외식업체는 연길시 상무국 위챗 공식 계정에 접속하거나 연변 조간 접속 문의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은 위챗 공식 계정, 더우인 등 플랫폼을 통해 미식 관련 화제를 게시하고 틱톡에 연길 미식 필수 코스, 숨은 보석 연길 발견 등 화제를 게시해 업체 선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 6.1국제 아동절을 맞으며 소년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수호하고자 시시장 감독관리국 주요 책임자는 관할구역 내 중요 장소를 방문해 명절 전 아동 안전 점검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연결 공정관국에서 집업 1구는 식품 안전과 놀이시설 안전 점검 검사를 중점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공원 내 외식 상점, 간식 및 음료 판매점의 운영 자격, 종사자 건강 증명서, 식품 보건 및 소독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공원 내 대형 놀이시설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설비의 정기 검사, 사용 등록 및 조작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안전보호 장치 및 유지 보수 기록을 점검해 전방위로 어린이 놀이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이번 점검 검사는 또한 학교 주변 소매점, 문구점 등 영업 거점을 중점적으로 검사했습니다. 50전 식품, 인기 간식, 음료 등 어린이 식품의 유통기한, 구매 영수증 및 라벨 정보를 엄격히 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세 가지가 없는 불량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어린이 문구, 장난감의 품질을 점검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 여부를 확인했으며 상인들에게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고 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독려해 학교 주변 소비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했습니다.
0: 올해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의 날로 주제는 담배 없는 청춘, 무한한 미래입니다. 5월 27일 조질병예방통제중심은 연변조이병원과 함께 세계 금연의 날 주제 과학보급 무료 진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병원의 여러 과실로 구성된 무료 진찰팀이 함께 진료하여 군중에게 원스톱 진료 상담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호흡기, 심뇌혈관 등 여러 측면으로부터 흡연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무료 건강교육, 질병 위험평가, 만성질환 상담 및 맞춤형 생활방식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1: 아래 간추린 요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서 니퇴직 당무 간부 양성반 개최. 일전 우리 시에서는 니퇴직 당무 간부 양성반을 개최했습니다. 양성반은 시당 위 당학교 교원을 초청해 당중앙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 정확한 정적권 수립 및 실천의 핵심 요지, 그리고 니퇴직 간부 생활 편집부와 함께 연결시 사회복리원을 방문해 도서와 생활용품 기증, 문예공연 형식으로 공익활동을 전개해 복리원 노인들에게 관심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2026 연변주 조선족 장기 공개대회 결속. 그늘 2026 연변주 조선족 장기 공개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심양, 단둥 및 연변주 내 56명의 장기 애호가들이 장기를 겨루는데 7라운드의 누적 점수제 경기와 2라운드의 탈락 경기를 거쳐 연결시 조선족 민속장기협회 철남 부녀의 리철산이 우수한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주 후110 신고 접수원에게 악의적으로 욕설을. 그늘 연길의 한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110 신고 전화에 수차례 악의적으로 전화를 걸어 접수 319에게 욕설을 퍼부어 공안기관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시공안국은 법에 따라 그에게 행정구류 10일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활짝 피어난 꽃의 향기를 타고 흥겨운 노래가락의 절주에 몸을 싣고 6월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동년의 열람에서 꿈을 키워가 알아볼까요? 해마다 6월 1일은 6.1 국제 아동절 전 세계 어린이들의 명절입니다. 1942년 6월 독일 체스코 리디츠촌의 16살 이상의 남성 국민 140여 명과 전부의 영가를 총살하고 부녀와 90여 명의 아동서 세계 각국 아동들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아동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에서는 매년의 6월 1일을 국제 아동절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

그래, 노래 재미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궁금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서 흑백의 인종 차이가 날까요?

사람의 피부색을 나타내는 데는 네 가지 물질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즉, 멜라닌, 산화, 그리고 환원된 헤모글로빈, 카로틴, 멜라노이드 등이 있는데요. 피부색은 피부에 흐르는 혈액의 빨간색에 카로틴의 노란색, 멜라닌의 검은색이 보내어져서 결정이 됩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멜라닌인데요. 이 멜라닌은 대개 페놀 분자가 농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멜라닌은 티로신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흰색, 노란색, 갈색, 빨간색, 검은색 피부는 모두 이 멜라닌의 량과 멜라닌 입자의 차이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멜라닌은 이 멜라노사이트라는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멜라노사이트의 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종족에서 똑같습니다. 종족마다 다른 것은 이 멜라닌 농도 차이뿐인데요. 그리고 태양빛에 그을렸을 때거나 흑인의 경우 멜라닌이 집중돼서 층을 이루게 됩니다. 네, 때문에 피부색이 차이가 나는 거겠지요. 친구들, 만일 사람의 손톱을 깎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길 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깎아버려도 감각이 없고 아프지도 않잖아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고 또 신경이 없고 혈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라내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고 피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자라나긴 하나 오래된 것은 자꾸만 빠지게 되겠지요. 네, 우리 친구들 엄마가 아무리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해놓아도 얼마 안 지나면 방바닥에 또 머리카락이 널려있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루에 60에서 100대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다시 빠진 만큼 새로 난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루 0.4mm씩 자라고 있는데요. 여자의 머리카락이 남자의 머리카락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피부의 일부가 변한 것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은 하루에 0.1mm쯤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손톱과 발톱이 자라면 자꾸만 자를 때의 경우이고 또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훨씬 더 느리게 된답니다. 친구들, 파리는 자꾸만 발을 비벼대고 있는데요. 혹시 발이 아파서일까요? 혹시 파리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리는 어디에 앉아 있으면 쉴 새 없이 발을 비벼대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행동은 파리의 후각기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파리의 생활 습성 때문에 파리의 온몸은 세균으로 더럽혀 있는데요. 파리가 발을 비벼대는 것은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는 코가 없지만 후각기관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파리의 머리 위에는 작은 촉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3600개의 후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후각세포 하나에 몇백 개의 감각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파리의 촉각에 자극을 주면 재빨리 신경전자 임플러스로 변화를 시켜주는데요. 대뇌의 그 부동한 임플러스 신호에 근거하여 물체의 성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리의 다리에는 부드러운 털이 빽빽이 나 있는데 이런 털에도 냄새를 맡기는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리는 물체에 내려앉은 다음 다리에 있는 부드러운 털로 물체의 성질을 신속하게

0: 정확히 판단을 한답니다. 파리의 다리에 있는 토레는 먹이와 같은 물질이 쉽게 들어붙어 있는데요. 무게가 증가되면 날기 힘들기 때문에 다리는 발을 자주 비벼대서 발에 묻은 이 물질을 털어내게 된답니다. 그래야만 냄새를 더 잘 맡고 또 날아다니기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파리의 몸에는 세균이 아주 많이 묻어 있는데 적어도 60여 가지 세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체내에는 이보다 더 많은 병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는 왜 이러한 세균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일까요? 파리는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파리는 7에서 11초 사이에 음식의 영양 성분을 체내로 몽땅 흡수해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자마자 배설물을 체외로 배출해내기 때문에 세균의 체내에서 번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번식 능력이 아주 강한 세균을 만나면 파리는 항균작용이 있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이러한 세균을 소멸해 버립니다. 측정에 의하면 이러한 단백질은 농도가 0.01%만 되어도 여러 정도의 병균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살균력은 페니실린보다 몇백 배나 더 강한데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리는 쓰레기를 먹어도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네, 올해의 6.1 국제아동절도 소중한 추억의 한순간으로 남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6.1 국제아동절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하루였겠지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착하고 바른 마음씨로 자신의 교정에 사랑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워가길 바랄게요. 아쉽지만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Candy.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평안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숙금총 주석이 이집트 대통령과 도나라 수교 70주년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안전생산 사업에 중요한 휘실을 내렸습니다.
1: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 보상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0: 일반 민중들이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수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 뉴스에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총 국가주석이 5월 30일 이집트 LCC 대통령과 양국 수교 70주년을 경축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석금총 주석은 이집트는 새 중국과 가장 일찍 수교한 아랍 국가이자 아프리카 국가라고 표했습니다. 수교 70년 동안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시종 상호 존중, 평등 상대, 상호 신뢰, 상부 상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0: 양국 관계는 이미 발전 도상국 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단결 협력하는 본보기가 되고 중국과 아랍, 중국과 아프리카 집단 협력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신시대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목표를 향해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 거국이자 글로벌 난방의 중요한 성원인 중국과 이집트 양국은 역사 속에서 지혜와 힘을 석자하고 평화를 초과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를 고양하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인류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석금형 주석은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수교 70주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전통 진선을 이어가고 재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한 전략적 선도력과 발전 함력, 국제적 영향력을 갖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이바지하려 합니다. LCC 대통령은 이집트와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입장을 같이 했으며 70년 내 양국 지도자의 공동 인솔하에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 관계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에 찬성을 표하며 습금형 주석과 함께 양국 관계가 더 많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더 강한 실력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다극 세계를 공동 건설하고 각국이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평화와 안전을 공동 실현하길 바랍니다. 공원 리강 총리와 이집트 마드 블리 총리도 이날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일대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재력력의 교류와 협력을 밀접히하고 중국과 이집트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동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마드 볼리 총리는 70년 내 양국 관계가 고속적 발전을 가져오고 상무 협력이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경제,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우호적인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전국 안전생산 화상회의가 5월 30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최근 안전생산 사업에 대해 중요한 휴시를 내렸습니다. 올 들어 부분적 지역과 업종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해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교훈은 극히 심각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안전생산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을 단호히 관철하고 당정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며 안전생산 근본적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위험부담 조사 사업의 질적 효과를 제거하고 안전생산의 불법과 위법, 조작 부실 보고 등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하며 억제 경고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에서 시종 긴장의 고삐를 바짝 쥐고 사소한 징후에도 예방적으로 대응하며 광산, 불꽃 폭주, 교통운수, 공정시공 등 중점 업종과 분야의 전반 사슬, 투과식 안전감독 관리와 정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힘을 들여 안전생산 분야의 심층 보순과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관철을 단단히 들어지며 중대특대 사고의 다발 추세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다음엔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정세가 존엄하고 복잡하므로 마비 사상을 극복하고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합동 연구와 판단 그리고 응급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사고와 재해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고 긴급 구조 능력을 제고하며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국면의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국창이 회의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중공중앙서기 처석이며 국무위원인 왕소홍이 회를 주재했습니다.
0: 최근 민정부에 따르면 14차 어긋은 계획 이래 우리나라 아동복지 최저 보상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각종 어려움을 겪는 아동 돌봄 서비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강서성 양조시 강도구 선녀지역사회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병종은 중학교 1학년 학생 소우의 가정을 재방문했습니다. 부모가 잇따라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소우는 외할머니와 의지하며

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서병정은 민정부에서 발급하는 고아 보조금을 신청하고 주말마다 소위의 엄마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서병정은 아이가 점차 밝은 모습을 보이고 학습 성적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아동복지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동반과 관심은 오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요년 시절을 치유해 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배치한 아동 감독 지도원은 4만 2천 명, 아동 업무 담당자는 58만 3천 명입니다. 민정부 아동복지사 사장 맹지강은 거주지 촌과 지역사회 아동 업무 담당자는 매달 가정 방문과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향진 가도 단위는 분기마다 정보를 갱신하고 심사해야 하며 현급 민정 부문은 반년마다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14차 의회는 계획기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복지 보상 기준을 꾸준히 향상시켰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집중 수용 고아에 대한 보상 금액은 2024년 말 대비 4.17% 상승한 매달 1인당 2,069원 90전, 사회구조 고아에 대한 보조 금액은 5.22% 상승한 매달 1인당 1,606원 80전, 부양자가 없는 아동의 월 평균 보상 금액은 5.11% 상승한 1,593원 40전입니다. 강서성 기란시 신간현 민정국 사회사무과 책임자 양유민은 고아 학자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조건이 부합되는 아동은 1인당 만 원의 학자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여러 아동에게 생활 양육비와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가 200만 원에 달합니다. 류동아동과 나홀로 어린이의 권익보호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민정부 등 27개 부문은 5월 30일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하고 류동아동의 기본생활, 교육보상, 의료봉사, 도시정착 등 수요에 맞춰 邻근에서 돌봄 조치를 시행하고 류동아동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갖춘 빈곤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지에서 관련 구제보장제도에 편입시켜 이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맹지강은 분류별 복지보상을 강화하고 류동 아동과 나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0: 기업 100개 이상이 공동 건설에 참여하고 과학연구소, 대학교, 산업사슬의 상하류 핵심 기업, 혁신형, 민영 기업 등 다원화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 전환 체계는 여전히 공급과 수요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고 성과의 실용화 효율이 낮은 등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 지도소조 부주임 염국춘은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를 설립하면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마지막 1km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대단체는 10대 공정 지원, 100개 중앙기업 협력, 1000개 프로젝트 전환, 조단위 거래 규모와 유동성 발전 목표의 조준에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중앙기업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는 단계별로 추진하며 2030년 말까지 개방과 협동,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인류 성과 산업화 연합체를 건설하고 플랫폼 기능이 국제 선두를 달리고 거래 규모와 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1: 비자동차는 일상 출행의 마지막 1km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에 풀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북경시는 새 라운드 비자동차 주차 질서 정비 특별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올 들어 북경시는 로족 13만 개 이상이 도로 공간 내 비자동차 주차면을 신설했습니다. 오전 9시 북경 지하철 4역 동쪽에 위치한 사하 이 지역은 이미 각종 비자동차로 꽉 들어찼습니다. 4역의 아침 출근 시간대 일일 평균 승객량은 연인수로 9만 5천 명에 달하며 매일 비자동차 주차 수요는 근 만대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주차 구역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차를 1km밖에 세워둬야 했습니다. 현재 새로 사용에 투입된 사하 2역 립체 주차장이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대형 복합 비자동차 립체 주차장은 만보화 상태에서 비자동차 6,0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 의과대학 부속 부흥병원은 서성구 부흥문유의 대가에 위치했습니다. 공간이 좁아 과거에는 전동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었고, 진료 환자와 병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 도로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간 자원을 발굴해 병원 내에 전동 자전거 주차 구역을 신설했으며, 외래문진 응급 진료 동관은 불과 한 걸음 거리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부흥병원 잠강 부원장은 비자동차 구역들 분산 주차를 실시하고 신규 전동차 충전 시설을 건설하는 등 조치를 통해 현재 기본적으로 수급 균형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하철역부터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주차 지점 승격 개선은 북경시가 비자동차 관리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도시 출행 서비스를 향상시켜온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북경시 교통위원회 정적교통관리처 1급 주임과원 은수족 씨는 지하철역, 상업시설, 병원 등 공공건축물에 비자동차 주차시설을 적극 마련했다며 시교통위원회는 올해 도로 공간 내 비자동차 주차면 13만 2,700개를 증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궤도교통역사, 학교병원 관광지, 상업시설 등 160개 중점 지점에 초점을 맞춰 역마다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는 등 정비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주차 서비스를 최적화한 한편 장기 점유, 좀비 차량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북경시 여러 부문은 합동 행동으로 여러 거리를 찾아 방치된 비자동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장기 무인 관리 차량을 일일이 등록하고 공고문을 부착했으며, 공고 후 7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차량은 일괄 수거해 집중 처리했습니다. 교통부문은 또시 전역의 비자동차 주차 가능 공간 자원을 전면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차 혼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0: 중공장이 최근 관지구 동지를 호북성 당위원회 위원, 상무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고 왕충림 동지는 당위원회 서기, 상무위원, 위원 직무를 더 이상 맡지 않고 별도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전국 과학기술자의 날 조제 행사 및 제4회 전국혁신표창대회가 2026년 5월 30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자 291명과 과학기술연구진 9곳이 수상했습니다. 현장에서 로 과학자 학술 성장 자료, 조직 공정, 신규 자료 입고 기념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0: 2026년 전국 문화과학기술보건 3하향 집중시범 행사가 5월 30일 감숙성 회년견에 열렸습니다. 문화과학기술, 보건, 교육, 농업, 사법 등 분야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농업기술 지도, 과학기술 보급, 무료 진료,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 5월 31일 새벽 2시 7분 우리나라가 서창송 발사센터에서 장정 2호종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기술 시험 유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 궤도에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위성은 휴대전화 위성 직결 광대역, 전지 네트워크 융합 등 기술 시험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번 발사는 장정 운반 로켓의 646번째 비행이기도 합니다.
0: 수리부가 최근 방안을 발표하고 제2차 어머니강 생태보건 사업을 포착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어머니강 보건 행동에 편입한 제1진 하천과 호수의 보건 성과를 다지고 제2진 하천과 호수는 정상 강우 조건 하에 계절성 하천의 전 구간 관통, 호수 생태 수위 유지를 실현하며 하천은 전년 전 구간 유수 상태를 유지합니다.
1: 초청을 받고 23일 샹그릴라 대화회에 참석한 중국 조문가가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세계 평화를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30일 오전 진행한 제1차 전원회에서 미국 해그세수 국방장관은 중국인민 해방군 조문가 학자 대표단 성원이며 중국인민 해방군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조울빈의 질문에 답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전개하는 것은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그세수 국방장관은 쌍방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능력과 실력을 인식하며 당면 세계에서 양국 간 어떤 효과적 협력을 실시해야 할지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호 신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에서 깊은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조문가 학자 대표단 단장이며 국방대학 교수인 맹상성은 연설에서 최근 중미 정상의 북경회담과 그 합의사항을 특별히 언급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샹그릴라 대화회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받은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고 표했습니다. 중미 관계의 안정 여부는 양국 인민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와도 직결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바로 중미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 대해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맹상성은 각국은 2차 세계대전 성과와 국제 전후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동에 대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전장애와 글로벌 관리장애는 세계 변국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0: 많은 일본 민중들이 이를째 일본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의 군비 확충과 헌법 개정 등 일련의 위험한 움직임을 반대했습니다. 일본 내각이 발표한 최신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5년 일본 국방부의 기계 제조 주문액은 근 2조 6,900억 엔에 달해 지난 5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라 등 여러 곳에서 일본 민중들이
1: 하타만비아 중앙본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운행에 대해 이란이 전면 관리를 실시하고 모든 상선과 유조선 기타
0: 오늘은 양해각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과 이란 협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열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쟁 상황실 회의에 참가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 매체는 이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협정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원의 정보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전쟁 상황실에서 보좌진들과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란과의 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초안을 위한 최종 단계 협상을 두고 분주하게 이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최신 입장을 종합해보면 여러 핵심 현안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정 본문에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는 5월 20일

0: 19일 현재 미국과 이란 협상은 전쟁 종료를 최우선으로 논의하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관련 사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동결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국과 이란 간 모든 자금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매체는 관련 발언은 이란이 요구해온 미국의 자금 동결 해제 조치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의 발언이 협정의 핵심 조항을 빼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동결한 이란 자산 중 120억 달러를 즉시 해제하며 관련 자금이 해제되기까지 이란은 어떤 후속 협상 단계에도 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동결한 자금 240억 달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중 절반 금액은 양해각서 발표 직후 즉시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을 포함한 전면 휴전 문제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가 강과한 또 다른 핵심 협상 조건은 레바논 지역의 전면 휴전이라고 꼽았습니다. 관련 조건은 이란이 후속 협상에 참여하는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지난 4월 8일 临시 휴전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경내에서 군사작전을 지속하면서 레바논 진주당 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작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이 공격 강도를 높이고 지상 부대를 투입해 레바논 남부 니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쟁을 지속적으로 격화시켜 미국과 이란 간 협정 타결을 방해하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할 경우 현재 휴전 상태를 60일간 연장하고 관련 기간 내 이란 핵 문제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두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각 축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잠정 협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최근 양국 간 산발적 소규모 군사 충돌이 잇따르면서 양국 간 평화협상 전망에 더 많은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해각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기였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0: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 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0: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 접전과 휴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공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 바랍니다.

0: 먼저 하스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이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숙근평이 2021년 3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사이에 한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일 때 대한 논술에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도형령 근거진 복권은 당사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혁명 선배들을 배출시켜 공식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당사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데 독특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 학습 교양에서는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쳐야 합니다. 리치를 깨쳐야 자신감을 증진하고 덕을 숭상하며 실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빛나는 성과와 간구한 노정, 역사적 경험, 훌륭한 전통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지, 마크스주의가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무엇 때문에 좋은지 등 리치를 깊이 터득하고 그 속에 내포된 역사적 논리와 리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제하는 역사적 필연성을 깊이 터득하고 당의 영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마크스주의 그리고 마크스주의 중국화 혁신기론의 진리성을 깊이 터득하고 자각적으로 당의 혁신기론을 관철하고 실시하는 확고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의 정확성을 깊이 터득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재반 분야의 기층 당 조직을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해야 합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체제와 기제의 종합적 효과성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량호한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광선은 홍색 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당사 학습 교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당사를 배워 자신감을 증진해야 합니다. 당사를 배워 자신감을 증진한다는 것은 신앙과 신념, 신심을 확고히 한다는 것으로서 확고한 신앙과 신념, 신심은 우리가 모든 강적을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재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는 강대한 정신적 힘입니다. 우리는 마크스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당의 백년 분투 속에서 신앙의 힘을 깨닫고 시종 구센 이지로 각종 중대한 곤란과 심각한 도전을 용감하게 전승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역사 발전의 필연적 결과고 중국을 발전시키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며 실천에 의해 검증된 과학적 진리이기 때문에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과 리존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대한 신심을 확고히 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필승의 신심을 강화하며 우리 당이 비련코 인민을 단합인솔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신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기여를 힘써 이루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 접전과 휴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중동 정세에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군이 이란 남부 목표물을 공습하자 이란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진주당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교전사태는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 방향을 역전시키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발생한 교전 배후에는 협상을 위해 카드를 늘리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이루기 전에 전과를 확대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교란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연일 소규모 충돌이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 도시 아바스 항구 부근에서 5월 28일 새벽 폭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미국 관원은 이란이 미국 상선에 무인기를 발사했기 때문에 미군이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관원은 로이터통신에 미군의 작전은 단순한 방어며 그 목적은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아바스 항 주변을 습격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미국 유조선을 가로막은 이란에 보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을 감행한 미국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교전 사태는 수일 전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5월 25일 밤 아버스 항에서 세 차례 폭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과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작업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 두 척과 아바스 항의 이란 방공미사일 발사 진지에 대해 미군이 자위 방식으로 공습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란 무장부대가 지난 4일 미군 대형 무인기 한 대와 이스라엘 무인 정찰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를 습격할 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대해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5월 27일 이스라엘군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남부의 디르와 네바이티예 지역, 베카 지역에 위치한 레바논 진주당 인프라시설 150여 개와 무력인원을 공격하고 제후라니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작전구로 삼는다고 표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은 5월 26일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 차량과 부대 집결지에 대해 무인기와 로켓탄으로 반격했다고 언론과 중동지역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곧 휴전 합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행동이 방어나 자위 성격에 속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정체를 냉각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이러한 군사 행동을 감안할 때 미국은 분명히 정세의 고조를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교수 정룡은 이번 상호 습격 규모를 보아 미국과 이란이 관련 습격 행동을 자제했다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행동을 재개하고 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상방은 일정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협상 카드를 늘리며 전략적 결단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은 서로 타격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지위를 쟁취하려고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켄트대학 명예교수 고빈다 클레이튼은 이번 충돌을 협상 게임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하며 충돌이 승화하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가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수석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0: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5월 28일 공고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후 언론에 공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가 매우 복잡하며 안보 정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예방통제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번 전염병 사태가 지역성 전염병 사태라고 밝히고 공고 정부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28일 저녁 공고 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테드로스는 킨샤사 공항에서 세계보건기구는 관련 기구와 협력해 백신과 요법의 임상시험을 다 거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 사태의 중심인 동부 이투리주의 수부 분야에서 전염병 사태를 조회하고 현지의 전염병 사태 대응 조치를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시아는 5월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는 지역성 전염병 사태며 적어도 공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고민주공화국의 확진자 수는 129명, 우간다 확진자 수는 8명입니다. 이 두 국가 외에도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아프리카 국가 11개를 고위험부담 국가로 정하고 모니터링, 검사,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고민주공화국 위생부가 27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5월 26일까지 영내에서 발견한 에볼라 20병례가 1077건, 사망 20병례가 238건입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자는 병례 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전염병 사태가 통제력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측이 주동적으로 감축을 강화하고 밀접 접촉자를 식별하고 검측 사업을 전개하며 관련 인원을 경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사태가 여전히 활발한 단계에 놓였으며 병례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고민주공화국 위생부장 간반은 5월 28일 저녁 분야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에볼라 환자 한 명이 완쾌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실험실 직원인 환자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났으며 치료 후 두 차례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탐바 부장은 이번 전염병 사태와 관련된 밴디부초형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과 특이성 치료법이 아직 비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림상 간호를 규범화하면 여전히 일부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관련 연구진과 파트너와 함께 부동한 치료 방안을 토론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올해 말까지 밴디 부초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약물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는 에볼라 전염병 사태를 정도 부동하게 관광 규제를 내오고 상업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시아는 정치적 성명이나 관광 규제로 전염병 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관광은 대응 업무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경에서 공중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세계보건기구는 관광금지령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며 이런 조치는 효과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전염병 발생지에서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발생지에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월 27일 공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전염병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돌발 공중보건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일 공고민주공화국에서 본다인드 에볼라 전염병 사태의 위험 부담을 매우 높다고 규정하고 지역 차원에서 위험 부담은 높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위험 부담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인 함강근이었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융합매체중심 APP, 엔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엔지 종합광播 차우생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소리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나갑니다.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 둘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반복됩니다.

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마지막부분둘이둘이둘이이이이렇게해야됩니다명심하겠습니다자다시한번합시다

마지막에와서또틀립니다자꾸앞에둘이둘길지않습니다둘이둘의행복에알만하죠자그리고제일첫줄보겠습니다제일우줄둘이둘이정답게손을잡고서손을잡고이런네지금많은분들손을잡고서손길게뺍니다아래와서도마찬가지입니다웃고있잖아아닙니다웃고있잖아악보에점이어디에있는지보겠습니다점이있는걸길게뺀다했습니다손을잡고서잡이길지손이길지않습니다예손을잡고서하는분들다틀렸습니다자한번만더따라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절. 둘이 둘이 세 번째 두 글자 두 번째 둘 둘이 깁니다. 둘이 둘이 다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 명심하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 매체 중심 APP와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에서 直播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바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에서는 延吉 종합广播 朝鲜语 검색하시면 바로 또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가 없으셔도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둘이 둘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둘이 둘이 됐습니다. 앞에 둘이 자꾸 이렇게 길게 빼는 분 계십니다. 꼭 고칩니다. 들립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부분 설명하지 않았네요.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둘이 둘이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했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0: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0: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

대통령이 세계 인권 선언 발표 70주년 기념 좌담회에 보낸 축하 편지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분투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중화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약 70년간, 특히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발전 성과를 하나로 귀결한다면 다름 아닌 억만 중국인민의 생활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인권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관하게 인권의 일반적 원칙과 현시대의 실정을 결부시켜 국정에 부합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으며 인민 중심의 인권 리념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생존의 권리와 발전의 권리를 선차적인 기본 인권으로 간주하고 전체 인민의 경제 권리, 정치 권리, 사회 권리, 문화 권리, 환경 권리를 조화롭게 증진시키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면서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연구 일꾼들은 올바른 길을 향해 시대와 더불어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혁신하며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풍부히하고 세계 인권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보다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칠백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렬을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간을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는 로신 선생님의 유일한 회역 산문집인데 도합 10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개, 고양이, 쥐, 아장과 산해경, 24효도, 오창회, 무상, 백초원에서 산미소까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네, 오늘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산문집에 수록된 아버지의 병환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0: 우리는 의산의 문 앞을 지날 때 늘 국수라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 생각을 한다. 이것이 곧 중국 사람 이 선생은 서이였다. 하여 아버지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종이로 만든
1: 아니
0: 아버지는 낮은 소리로 말하더니 급촉하게 호흡곤란이 왔다. 한참 후에 원 상태로 돌아가 평온해졌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또 불렀다. 이렇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불렀다. 나는 지금도 그때 부르던 소리를 듣는 것 같다. 매번 그럴 때마다 나는 이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저지른 제일 큰 잘못이라고 느낀다. 1926년 10월 7일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에는 제가 로신 선생님의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의 수록이 된 아버지의 병환 마지막 부분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음악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이 아닐까요? 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곡이 되겠습니다. 강화 가수의 희노애락 징검다리 함께 듣겠습니다.

똑같은 해인데 떠오를 때마다 그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서서히 산마루를 향해 발돋움하는 아침 해돋이도 어제 아침과는 다를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되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그대로인 듯 싶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과 몸짓과 말씨 등 순간순간 그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거중만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안으로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늘 새롭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름이 없는 똑같은 나라면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려녹화수의 노래입니다. 매화향기.

날에 위해 모락모락 힘이 나는 옥수수 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한 걸음의 병원에 달려가지만 당신 아프실 때는 늘 괜찮으시다는 어머니. 화장실 갈 때에도 잠이 든 가족 깰까봐 내내 조심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늘 자식 걱정에 어머니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셜 실버스타인 작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사과나무이고 자식은 소년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소년을 위해 사과도 주고 쉴 수 있게 나무 그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인 기둥까지 내어주고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행복해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노인이 되어 찾아온 소년에게 자신의 밑둥을 내어주며 앉으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비록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 얼굴에는 거미줄처럼 깊은 주름이 지고 손은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 주름이 졌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기꺼이 한몸 희생을 하신 어머니의 손이 아닐까요? 내어주고도 또 내어주고도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거룩한 손. 어머니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一切压抑世界的人。

이 세상에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해봅니다. 김미화의 멋진 날 듣고 옵니다.

데니스 워터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골프 선수였는데 어느 날 골프 카드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다른 골퍼들 옆에 서서 그들이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앉아서도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었고 골프 카트의 의자를 빙빙 돌릴 수 있도록 고안해서

카트 의자에 앉은 채 공을 쳤습니다. 결국 그는 앉은 자세에서 250야드나 공을 날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골프 지도 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인간의 정신은 마비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김매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코신.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睡觉。
1: 现在是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8:30，你在等着谁的信息？你的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